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료를 정리하느라고 한 2시간 동안 정리를 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모두 안녕히 주무셨어요? 점심시간이네요. 맛점 하시고요. 우리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오늘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꼬미남님 타령, 박은빈 타령. 박은빈 하시면서. 자, 데니스 프로젝트의 86학번 청춘가, 조선힙합의 노동요, 노라조의 슈퍼맨, 코요테의 콜미, 슬러시의 멍, 유피의 1024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오늘은 또 신나는 시간 이어가야 되니까, 자, 우리 꼬미나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오늘도 댄스곡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왔어요. 우리 꽁치님 다녀와 주셨네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엄마 늦은 점심 식사를 챙겨주고 다 드시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외출하셔서 깻잎이랑 호박잎, 복숭아, 토마토, 건강음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건강음료는 드시게 하긴 했는데 깻잎이랑 호박잎은 형에게 말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박잎은 쪄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쌈장에. 복숭아, 토마토는 조만간 먹고요. 저는 옆집에서 죽 얻어먹으러 가시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시원한 물에 미숫가루 타서 한 그릇 했습니다. 어릴 때 미숫가루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외할머니가 미숫가루를 맨날 그렇게 타주셨어요. 그러니 배가 적당히 부르네요. 엄마는 옆집에서 죽은 안 얻어먹고 오셔서 그냥 오셔서 점심 식사 챙겨줬습니다. 장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아이브 르세라핌 로켓펀치 더 자두 드림캐쳐의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그 여름에 들으면 좋은 노래들 쭉 걸어놨어요. 네, 미숫가루 라떼. 근데 라떼를 제가 못 먹어서 제가 어제도 계란찜 하면서 우유를 3분의 1 넣고 나머지를 마셨는데 다행히 배탈은 안 났지만 계란찜에 우유를 넣으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어갖고 요새 계란찜 할 때마다 또 영양실조라고 해서 계란을 계속 먹어야 돼서 계란찜이 제일 좋더라고요. 계란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기도 너무 좋고 예, 요새 그 렌지에 계란찜 하는 그릇을 샀더니 계란찜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란찜은 그냥 막 비벼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서 네, 계란찜을 열심히 또 해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서글님은 여랑이한테 놀아달라고 계속 그러고 여랑아 발로 차버려요. 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육장님. 부산만 말라도 너무 마른 장마네요. 나갈 때 우산 가져가도 쓸 일이 없습니다. 비는 온다 온다 하는데 부산만 비껴가는 이 현실. 보니까 부산만 그런 건 아니고 경상도 쪽이 다 그런 것 같던데. 네, 제가 보니까 전국 날씨를 보니까 여기는 또 되게 많이 와서 지금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비가 계속 안 오지 않나요? 그 북도 쪽, 그래도 위쪽은 좀 오나? 네, 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왜 거기만 안 올까요? 땀과 꿉꿉함 최대치인 오늘 시원한 음악과 함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세 곡 이어드립니다. 여기도 비와서 꿉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또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까 걱정입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잘 듣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더니 저녁 뒤에서는 또 안 오다가 또 많이 내리고 반복하다가 갑자기 천둥멍이가 큰 소리로 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들 깰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주무셨다는 오늘도 한우수와 함께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자, 신청하신 곡 중에 네, 그 댄스곡을 먼저 전하고 네, 발라드를 뒤로 넣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도 뭘 뺐어요? 넣었어요. 뺐는지 넣었는지 어쨌든 주말에는 제가 그 헤드셋을 계속 끼고 있는 게 아니어서 네, 신청곡 해도 내가 다 안 들어서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듣고 싶은 곡 다 신청하세요. 다 들어줄게요. 자, 준비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오셔갖고 여태 떠들다 가셨어요. 우리 꼬미남님 시청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오늘 오다가 한가합니다. 그렇군요. 한가하군요. 근데 너무 더워요. 비 오고 나서 그런지 또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엄청 덥네요. 이러면 아닌데요. 황금 주말인데 저녁 피크타임 기대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거 모두 전해드렸고요. 우리 꽁치님 신청합니다. 장미님 점심에 먹은 것이 소화가 다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간단히 과일 섭취 좀 하고 계속 대기해야겠네요. 안 그래도 저도 부모님 오셔서 사과도 잘라먹고 체리자도 사놨는데 네, 안 익어서 식일래 냅뒀더니 좀 달콤해졌어요. 그래서 또 집어먹었습니다. 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장미님 시간 날 때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도 모두 준비해 드렸어요. 네,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계실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셨다가 지금 금방 가셔갖고 네, 노래만 쭉 전달해 드렸습니다. 좀 되게 오래 계셨죠. 평소에 이렇게 오래 안 계시는데 오늘 오셔갖고 계속 계시길래 언제 가시나 저도 그랬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꽁찌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식사 시간대라서 잠시 쿡쿡 데피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가 점심 식사를 늦게 하셔서 저는 엄마랑 같이 늦게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끓여놓은 찌개도 남아있고, 그래서, 네, 계란찜만 또 많이 해갖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계란찜이 영양가가 많아서 당분간은 계속 먹을 것 같습니다. 장미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남은 시간도 해피한 시간 되시기 바래요.

자, 우리 스위님 다녀가 주셨어요. 언제나 우한 5주 최고 금손 또또 누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풀방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럴수록 더 잘 드셔야 해요. 네, 밥 잘 챙겨 먹고 과일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최고 온도 40도를 찍었어요. 와, 제주도는 여름에 가는 거 아닌가 봐요. 가을에 가야겠어요. 가을에. 여름 시작도 안 됐는데 앞으로가 큰일입니다. 언제쯤 시원해질까요? 제주도. 네,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제주도. 여름에 가면 죽겠죠. 바람도 없어서 오늘 통 돼지구이 될 뻔했어요. 아, 너무 귀여운 통 돼지구이. 찬물로 샤워하고 나왔더니 살만해졌어요. 내일도 출근인데 진짜 출근하기 싫으네요. 장시간 방송 힘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원래 제주도는 비가 많이 와야 하지 않나요? 왜 비도 안 오고 그래. 근데 비 와도 또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여튼 여름은 우리나라 최남도에 있는 제주도는 정말 힘들겠죠. 그래요. 조금 더 힘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더워서 정말 큰일입니다. 진영의 나 돌아가, 우예린의 붉은 장미, 조지의 오래오래, 공기담의 시간 그 끝에서 KCM의 안녕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이렇게 풀방

하는데 다음 주는 아예 못할 것 같은데요. 휴가가 잡혔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 일, 월 동해가 돼요. 저희 집 양반이. 그래서 다음 주는 집에 없어서 네, 풀방 못할 것 같습니다. 뭐 가족들이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졸래졸래 쫄래쫄래 짐 싸갖고 따라가야 할 판입니다. 이래저래 고생이지만 또 어쩌겠어요. 아이들 콧바람 세워줘야 하니. 네, 그래서 다음주는 아마 우리 사비님께서 음악만 전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신청하신 노래 저도 잘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두 번째 다녀갑니다. 저녁부터 온다던 비는 안 올 건가 보네요. 저녁은 햄버거 시켰어요. 새우버거 패티가 두툼한 버전이 나왔다길래 먹어보려고요. 저는 햄버거는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만 먹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진짜 어쩌다. 엄청 어쩌다. 원래 빵 종류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청해주신 곡 모두 뒤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저녁 식사 후에 걷기 운동을 갔다 왔습니다. 슬리퍼만 신고 가서 발이 좀 까였습니다. 슬리퍼 오래 신고 다니면 발이 꼭 까이더라고요. 네, 밴드 붙이세요. 근질근질 따끔따끔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밴드 그냥 붙여놓으면 또 여름이라 염증 생기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염증 그 잡아주는 밴드 있잖아요. 뭐더라. 네. 이렇게 진물 같은 거 빨아들여주는 그런 밴드 있으시면 그런 거, 예. 네, 그런 거 붙여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장시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장미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도드리의 꿈만 같았다. 지수의 꽃. 러블리즈의 와우. 티아라의 왜 이러니. 첫사랑의 러브티콘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녁 시간, 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저녁 좀 먹고 오겠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아들 녀석이 엄마 심심하지 않게 할 일을 만들어줬어요. 화분을 뒤집어 놓으셔서 힘들게 흙 치우고 정리했네요. 화분 쪽은 가지 말라고 막아놨는데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러게요. 아이들은 막아놔도 어떻게든 가더라고요. 또 막아놓으면 또 다르게 막아놔도 또 어떻게든 가더라고요. 임신 후 많던 화분 다 정리하고 두 개 남은 건데 이거마저도 정리해야겠네요 하시면서 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네, 막 집어먹을 수 있거나 사고치는 것들은 다 치우는 게 좋죠. 알렉스의 화분, 여자아이들의 화, 매드클라운의 화,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

오늘 마지막 멘트예요. 언제나 우한 오주 최강 금손 또또 누나 여전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어요. 토요일이라서 저녁 먹고 좀 쉬다 성당 다녀오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성당 네, 꼭 주일에만 갔는데 요새는 토요일도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토요일에 가시더라고요. 저는 집 바로 앞에 있는데 안 가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못 갑니다. 좀 덜 질 때 가려고요. 잠깐 마트에 들려서 간식도 좀 얻어봤고요. 아, 그러고 보니 어제 저 집 앞에 마트 가서 간식도 사다 놨는데 워낙 뭐 과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냥 있네요. 조만간 가족여행 가는 또또 누나가 부럽다는 나도 꼭이 전국 투어 해보고 싶은디 하시면서 뭐 가봐야 신랑이 친구랑 같이 가서요.

물은 술 드실 거고 저는 아이들하고 그냥 네 아마 바닷가로 가겠죠. 네. 물에서 놀아줘야 합니다. 여튼 바다가 좋은 저는 올해도 바다는 들어가 보겠네요. 여전한 폴방송 우주의 기운을 모아 힘내세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모두 이어드릴 거고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다녀갑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1등들 출연 가수의 노래로 청합니다 하시면서 세 곡 청해 주신 곡도 이어드릴 거고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 주신 곡도 준비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신청곡을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 자기 전까지는 신청곡은 모두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곡만 올려주세요. 멘트는 오늘은 좀 너무 힘들어서 네 여기까지 멘트하고 신청곡은 계속 받을게요.

사람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아침부터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잘 잤어요? 아침부터 대화창에 우리 꾸미남님, 선추님 반갑습니다. 오스님 고마워요. 그래요.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일요일이네요. 신청 못 받겠습니다.

우리 나야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일요일 근무 중이라 한 곡만 고생하십시오 하시면서 잠이 안 깨요. 루시의 잠깨 신청해 주셨습니다. 잠 깨라 호이.

우리 앙스리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업주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전업주부가 되어 현모양처가 되는 방법 아시는 분 우리 앙스리님에게 알려주세요. 일하기 싫으신가 봅니다.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조선힙합의 너의 자선, 이무진의 신호 등 차태현의 2차선 다리 신청해 주셔서 준비합니다. 우리 꼬미나님 콩 심어놓고 어디 가신 거야? 그래요. 댄스 올려놨는데 우리 먼저 앙스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고 이어드릴게요.